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9월 26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레온 카발로의 마티나타 아침의 노래, 테너 프란치스코 아라이자의 노래와 랄프 바이커트가 주연하는 뮌헨 방송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산적은 정말 뭐 명절이나 먹을 수 있죠. 이게 하는 분들은 얼마나 귀찮으실까요? 정말 번거로운 음식인데 예쁘고 맛있고, 산적에 뭐 여러 가지를 끼워 넣잖아요. 뭐 요 근래는 햄도 넣고 게맛살도 넣고 하는데, 저는 역시 가장 좋아하는 건 맛있게 양념 재워둔 고기와 파, 버섯, 그리고 당근, 요 정도로 이렇게 끼운 산적 좋아합니다. 어릴 때는 이게 꼬치에 꽂힌 재료들을 중에서 당근, 파 이런 거 싫으니까 빼가지고 고기만 빼먹다가 혼난 적도 있고요. 이 어떤 재료를 껴서 산적을 만드셨을지도 또 궁금하네요. 집집마다 다 다르게 하니까. 자, 오늘도 이어지는 추석 연휴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요.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관전!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보험.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정 광고 심의 필.
7: 카티프로 시

스메타나의 현악 4중주 1번 2단조 내 생애로부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보 아파시오나토 빠르고 매우 열정적으로 스메타나 콰르텟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그리그의 피아노를 위한 서정 소곡집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434번님 사연인데요.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제일 좋아하는 지인이 있어서 문자 보냅니다. 다시 듣기를 반복해서까지 듣는다는 박은진님. 2026년도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장소 여주경찰서에서 만나 인연이 됐죠. 좋아하는 것들과 생각이 비슷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소개했는데 저보다 더 열혈 왕팬. 아마 지금도 듣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함께 듣는 사람 만나면 반갑지 않으신가요? 나랑 결이 맞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 것 같고요. 우리 박은진님 혹시 방송 오늘 듣고 계시면은 이 사연 올려주신 2434번님께 문자 하나 보내주시죠. 자, 이어진 곡은요. 줄리안의 기타 협주곡 1번 A장조 오프 3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보내드리겠습니다. 알레그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빠르게라는 뜻이고요. 마에스토소는 조금 위험있게 이런 뜻입니다. 아무래도 좀 묵직한 음악이겠죠. 에드와르도 페르난데스의 기타, 조지 존 말콤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줄리아니의 기타 협주곡 1번 A장조 3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에드와르도 페르난데스의 기타, 조지 존 말콤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대전화 진동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던 나의 불안은 20대 시절 어느 날 날아온 날벼락 같은 호통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대학교를 갓 졸업한 23 친구들이 취업할 때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배움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다. 학교 연구실에서 밤낮으로 살았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겨우 보냈다. 심사를 앞둔 하루 전날이었다. 마지막 검토를 위해 만난 그는 내가 참고문헌이라는 글자에 띄어쓰기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삿대질하며 화를 퍼부었다.

무릎을 꿇린 것도 모자라 내 미래의 방향과 미래까지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한 표정과 고함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렇게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간절히 원하던 졸업장은 한순간에 날아갔다. 있는 힘껏 버틴 날들은 연기처럼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날은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린 날이었다. 나를 믿고 기다려준 가족에게 너무 미안했다.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다는 실패감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자고 일어나면 언제나 아침은 왔지만 눈 뜨는 것 자체가 싫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속이 울렁거렸고 긴장과 불안은 온몸을 휘감았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었다.

애썼다. 그동안 고생이 참 많았겠구나. 지금의 은사님께서 건넨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쿵 하고 부딪혔다. 꾹꾹 삼켜왔던 감정들은 폭포수처럼 입 밖으로 터져나왔다. 억누르고 숨기기만 했던 슬픔이 이제야 세상 밖으로 나왔다. 숨기고 싶은 상처를 꺼내놓고 나니 속이 뻥 뚫린 듯이 후련했다. 어둠밖에 없을 것 같던 미래에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내 길을 찾아가고 싶다는 용기가 생겼다. 고민하는 시간 끝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목표를 갖고 시작한 배움은 신선했고 즐거웠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치유하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나에 대한 신뢰였다. 이전보다 분명 단단해졌다. 내 결이 단단해질수록 타인만이 가진 고유한 부분들도 보이기 시작한다. 어쩌면 그때 처절한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겠지. 오해나 편견 없이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위로를 건네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나는 다시 움직일 수 있었다.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일어섰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어준 사람으로 살고 싶다. 누가 뭐래도 나를 믿어. 과거의 내가 스스로 건넨 이 위로를 이제는 내 앞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들려준다. 만약 지금 누군가 함부로 만든 낙인, 생각 없이 던진 말에 흔들려 바닥에 주저앉는 이가 있다면 가만히 등을 토닥여주고 싶다.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아직 당신의 진짜 모습을 몰랐던 것뿐. 그러니 누가 뭐래도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영화 모던 타임즈 가운데 스마일, 넷 킹콜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강명경, 김하세한, 느티나무 등 7명의 저자가 함께 쓴 책 내가 사랑한 단어들 가운데 강명경의 글 애썼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애썼다 이 말 참 좋아요. 그동안 고생이 참 많았겠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먼저 헤아려주는 말이잖아요. 다른 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애썼다 이 말 한마디로 참 그 한 사람의 아팠던 힘들었던 고됐던 그 마음이 충분하게 위로받고 또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갖게 만들어 주죠. 참 뭉클합니다. 또 누군가는 그 순간에 얼마나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부족함이 있었더라 하더라도 그 고함과 모진 말 분명 어렵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나온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꿈이 좌절되고 그 인생에서 많은 시간이 또 허비되고 그러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특히 내 자신이 조금의 권력이라도 가졌다 싶을 때는 더 조심해서 말을 입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한 말, 누구에게 정말 참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을 건넬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지기 전에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지 먼저 알아봐주는 사람. 그리고 가끔은 스스로에게도 그 말 해주면 좋겠어요. 애썼다, 내 자신에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26번 B플랫 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바이올린과 클라라 하스킬의 연주로,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26번 B플랫 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바이올린, 그리고 클라라 하스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그리그의 서정서곡집 2권 작문호 38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곡과 네 번째 곡 함께 들을 텐데요. 세 번째 곡은 멜로디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아름다운 선율이 중심이 되는 곡이고요. 이어지는 4번은 할링입니다. 할링은 노르웨이 전통 남성 동무곡의 리듬을 딴 활기찬 소품입니다. 이 두 곡을 기하르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들으시죠.

그리그의 서정서곡집 2권 작문은 38 가운데 굉장히 대비가 되는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3번 멜로디 그리고 4번 할링 두 곡을 기하르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7977번님 사연인데요. 적수궁 정관헌 옆 단풍나무 그늘 벤치에 앉아 라디오 듣는데 가을 정취가 너무나 느껴지네요. 관광객도 많이 없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이 계절 고궁 참 좋죠. 저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잠깐 시간 내서 낙엽이 다 떨어지기 전에 다녀오고 싶네요. 집에서 멀지도 않은데 아유 또 생각나게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2004년 영화죠. 코러스 OST 가운데 행복해 이 곡을 생마르크 소년소녀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화 코러스 OST 가운데 행복해 이 곡을 생마르크 소년소녀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아니야?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오늘 1부 끝곡은 베이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황제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운포코모소를 루돌프 제르킨의 피아노,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1부 끝곡이고요. 우리는 이 곡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

0: 1588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의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가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3: 화물차 필요할 땐

0: 홀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0: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그리그의 페르긴트 제1모음곡 오프 46 가운데 첫 번째 곡 아침의 기분,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망고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이 아침 새아이 챙기느라 마음이 분주했는데 라디오를 튼 순간 마법처럼 초원이 펼쳐지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또 아이를 셋이나 챙기시느라 얼마나 분주할까요. 또 음악 들으면서 또 마법처럼 초원이 펼쳐진다 표현해 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이 그리게 아침의 기분이 참 마음의 평화를 주는 그런 음악이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C장조 가운데 아주 활기찬 사막장 피날레의 알레그로 몰토 듣겠습니다. 스티븐 이설리스의 첼로,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셉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C장조 가운데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 스티븐 이살리스의 첼로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앙빵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김치는 기본 멸치대가리를 대신한 김부각에 밥 한 술 떠도 집밥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다 맛있는 반찬들인데요. 아 김부각.

그건 정말 맛있어요. 밥에 탁 하나 올려서 먹으면 아주 입맛이 살아나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바흐의 사냥 칸타타 가운데 아홉 번째 곡,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Schafe können sich weiden 듣겠습니다. 카티아 부니아투시빌리의 피아노 연주, 특별한 버전이죠. 함께 들어보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찬양 칸타타 가운데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이 곡을 패트리가 편곡한 피아노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카티아 부니아투시빌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핑크 봉주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작은 딸이 해외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요. 울 동네 호수와 황금벌판 보여주려고 자고 있는 딸 전화해서 드립커피 준비하고 호수마을 가서 우아하게 커피 마시니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정말 행복이 이렇게 있는 거죠. 가까이에. 근데 충분히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드립커피, 그 다음에 사랑하는 딸, 아름다운 호수,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이어지는 곡은 드볼작의 체코 모음곡 가운데 2번 폴카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듣겠습니다. 바츨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드보르작의 체코 모음곡 가운데 2번 폴카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바츨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클래식 사랑님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늘 청취하진 못해도 정원님 자리에 소중함이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언제나 행복 가득하세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뭐 매일 청취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함께 해주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자, 이어진 곡은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베르디 오페라 나부꼬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베르나르트 하이팅까지 위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식은 커피님이요. 정원님은 피아니스트인데 목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요. 말투 때문일까요? 아무튼 방송 잘 들었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그렇게 느껴주시니 감사합니다. 음악이랑 함께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칼 라이네케의 플루트 소나타 D장조 운디네 가운데 3악장 안단테 트란킬로 듣겠습니다. 물의 요정이란 뜻이죠. 제임스 골레이의 플루트, 필립 몰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시죠.

칼 라인에케이 플루트 소나타 D장조 운디네 가운데 3악장 안단테 트란퀼로를 제임스 콜로이의 플루트과 필립 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진 곡은 벨리니의 노르마 가운데 카스타 디바 정결한 여신 듣죠.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 그리고 툴리오 세라피니지와는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베리니 오페라 노르마 가운데 카스타 디바 정결한 여신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다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2: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잠나고

0: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5: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6: 오늘 마지막 곡은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9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끝곡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6: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렉

0: 광고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려고 만든 시스템이니까요.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런 대사도 나오죠.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하면 조금은 편할까? 어쩔 수가 없다는 말 뒤에 숨겨진 우리의 진짜 외로움을 마주할 시간. 최강희의 영화음악 추석특집.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찬 모임. 영화 어쩔 수가 없다 중에서 조용필의 고추잠자리로 시작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찬 모임으로 함께하고 있죠? 네, 다들 잘 오셨나요? 아직 못 오신 분들은 광고 나갈 동안 착석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

오,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을 위한 영화음악 두 곡이었어요. 먼저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데이 중에서 웹 레터 데이스. 영웅은 원래 혼자고 외로운 법이란 말 많이 하지만 아무리 영웅이라도 이건 너무 잔인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영웅 서사의 시작은 원래 고난과 역경이니까 그래야 또 얘기가 전개되고 영화가 만들어지니까요. 이번 브랜드 뉴데이의 전작인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여기서 주인공 피터 파커는 모든 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지워진 상태로 끝이 나요. 사랑에

좋아했던 MJ마저 피터를 기억하지 못해서 오해받고 존재 자체가 지워지고 부정당하는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지만 바로 그 외로움을 씨앗으로 하여 이번 브랜뉴데이가 싹 튼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해봅니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직 상영 중이니까 연휴 끝나기 전에 극장으로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스파이더맨 삽입곡에 이어서 들으신 곡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 중에서 한스 짐머 Why do we fall 이었습니다. Why do we fall? 우리는 왜 넘어지는가? 영화에서 아빠가 우물에 떨어진 아들 브루스를 데리고 이렇게 안고 가면서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왜 넘어질까? 그래야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란다. 네, 어떠세요? 네, 살아갈 뭔가 지혜를 배운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런 말 있으신가요? 평생을 도움받고 사는 등대 같은 말. 뭐 있으실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말 같은 거. 네. 하나씩 다 있던데. 저희 작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릴 때 엄마한테 들으셨던 말이래요. 남들처럼 보통만 하면서 사는 게 제일 힘든 거라고.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든 거라고 하셨대요. 근데 이게 힘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말이었나 봐요. 저도 비슷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책에서 읽은 말을 저에게 해준 거였는데 그 자리에 서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사람들은 뭔가 더 큰 걸 해내려고 한다고. 그때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막 가슴으로 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꼭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어서 수상소감 때 했던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높은 기대치를 놓고 자신을 타박하지 말아라. 너무 가엽다.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그 자리에 적응하고 서 있는 사람들 그것만을 위해서라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 9304님, 이번 추석은 저에게 귀한 휴식 시간입니다. 식당 운영한 지 4년 차인데 교회 가는 주일만 쉬고 빨간 날이나 토요일에도 늘 문 열었거든요. 근데 이번 추석 연휴에는 주일까지 4일 쭉 쉬기로 사장님인 아내와 결정했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연휴에 볼 조정래님 신작 소설도 구입해놨고 하이 귀여우셔라. 잠도 푹 자고 만 걸음씩 걸어볼 생각이에요. 아, 이거 좀 어려움이 오는데요. 9304님 욕심이 과하십니다. 네, 만 걸음 걷고 신작 소설 다 읽고 잠 푹 자고 이거 조금 쉽지 않습니다. 네, 하나를 쥐시죠. 자, 여튼 월간문화전문지 6개월 구독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연휴 이후에도 틈틈이 사소하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스탠바이 미 중에서 베니킹의 스탠바이 미, 이어서 영화 나우 앤 댄 중에서도 한 곡 잭슨 5의 I want you back까지 두 곡 듣겠습니다.

최영음,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두참 모임. 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연휴에는 가을에 보면 좋을 만한 영화감독 혹은 배우들의 작품들 하나씩 까서 보고 있죠. 어떤 무비, 어썸 피플. 오늘의 어썸 피플은 누구일까요? 배우 탕웨이 씨입니다. 무릎을 탁 치셨죠? 탕웨이만큼 가을과 또 외로움과 잘 어울리는 눈빛을 가진 배우가 또 누가 있을까요? 그녀의 영화 만추도 그렇죠? 제목에 이미 가을이 들어가 있는 영화. 이만희 감독의 1966년도 원작을 김태용 감독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에요. 배경을 미국 시애틀로 옮겨서요. 비 오고 안개 낀 시애틀의 흐린 날씨가 애나의 쓸쓸함을 보여주는 것 같죠? 대사 없이 그냥 흘러가는 장면에서도 두 주인공이 마치 대화를 하는 것만 같은, 그래서 더 여운이 남는 영화가 아니었을까요? 남편을 죽이고 7년째 복역 중인 애나. 탕웨이는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3일간의 휴가를 받고 세상으로 나와요. 그리고 시애틀로 가는 버스 안에서 우연히 훈, 현빈 씨를 만나죠.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완벽한 타인에서 더 이상 타인일 수 없는 관계가 돼요. 그리고 2년 뒤에 다시 만날 약속을 한 채 헤어집니다. 만추가 가을 영화로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영화의 결말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두 사람이 정말로 다시 만났을까? 누군가는 새드엔딩으로 해석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여백. 그리고 바람을 갖게 하는 것도 또 다른 의미에선 해피엔딩이 아닐까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열린 결말 중에 간절히 원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즉석복권 이렇게 동전으로 금박 긁으면 당첨 이런 거 나오듯이 열린 결말이지만 영 해피엔딩을 안 보고는 못 참겠다 하는 사람들 위해서 한 장 스틸 같은 거, 해피엔딩이 된 장면 같은 거 넣어줘도 참 좋겠다. 나 간절히 바란다. 너무 비극인 영화들도 있잖아요. 막 괴로워서 못 볼 영화들. 그런 거 진짜. 그런 가상의 해피엔딩 한 장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만추 얘기했으니까 이 영화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탕웨이의 또 다른 어떤 무비, 헤어질 결심. 영화는 물론이고 음악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작품이죠. 그 중에서도 송창식, 정훈이의 안개. 실제로 정훈이 님이 청룡영화 시상식에서 이 곡으로 무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객석에 앉아있던 탕웨이 씨가 눈물을 펑펑 흘리셨어요. 정말로 펑펑 흘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탕웨이 씨는 한 신문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마음속에서 예고도 없이 파도가 일렁였다. 노래는 아마 설애가 들은 걸 거다. 눈물도 그녀의 것이다. 와, 진짜 배우다. 와, 정말 실존하는 설애를 완벽하게 구현해내셔서 네, 그녀의 인격체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같은 배우로서.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다고 해요. 배우는 평생 좋은 극본을 기다리고 좋은 역할을 기다려요. 몇 개월, 몇 년을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십수년을 기다리기도 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아요. 송설애를 만나려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와, 송설애도 탕웨이님을 기다리셨을 거예요. 저 그 영화 보면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저는 메이킹 보면서도 감동을 너무 받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장면, 걸어오는 장면. 그리고 탕웨이님이 너무 밝고 쾌활하셔서

휴식 시간, 여분의 시간들 있잖아요. 촬영 큐사인이 들어간 쉴 시간 말고의 시간을 보내실 때 막 깔깔거리면서 쾌활하게 웃으시는데 그녀가 설레로 가는 모습들이 메이킹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김태훈 감독님이 계속 다시 해서 계속 그 언덕배기를 남편을 죽이고 내려오는 장면을 영문도 모르고 계속 다시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막 이 말 저 말 잘하시는 성격인데 거기서만큼은 감독의 디렉션에 따라서 그저 묵묵히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내려오고 그녀가 되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영화 헤어질 결심 중에서 송창식, 정훈이의 안개, 그 전에 만추에서 만추, 탕웨이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이 추천하는 가을 영화 어텀 무비 어썸 피플. 오늘은 배우 탕웨이 영화 드렸어요. 내일도 최음의 가을 영화 추천은 이어집니다. 연휴 기간에만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니까 남은 이틀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908님, 올 명절은 혼자 외로움. 딸내미는 시댁 어른들과 함께, 아들은 처가 식구들과 함께, 부모님 살아계실 때가 명절입니다. 외로움은 몸에 익어야 할 듯. 이응, 외로움이 어떻게 몸에 완전히 있겠어요. 그래도 영화음악 들으시는 동안은 안 외로우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함께 있었으니까. 순간순간 덜 외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영화 분노의 폭발 중에서 U2의 With or Without You 이어서 영화 커플로 살아남기 존 웨이트

0: 완벽해성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 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잠깐.

0: 가면 집으로 꾹끼리
1: 베이글닷컴.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9: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0: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9: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10: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9: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0: 10월 오픈 때 가보자.
9: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11: 최영음 추석 특집,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차 모임. 핵핵. 길기도 긴, 이름도 긴 코너지만, 네, 오늘 또 한 시간 알차게 함께 해봤네요.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의 끝곡은 영화 보트 대 로키드 중에서 골라봤어요. 스키터 데이비스의 The End of the World. 이 곡 들으면서 저 오늘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
1: 수원 여자대 합격.
2: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4: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4: 경복,
3: 4호선 캠퍼스
5: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0: 대한민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각자 역할은 달라도 다들 얼마만큼씩 고단하고 홀가분하고 그러면서 또 애틋하고 명절 끝에 그런 기분들이 들죠. 이럴 때 필요한 건 서로 고생했다고 말과 손으로 해주는 토닥토닥. 그리고 맞아요. 12시에 만납시다. 열만의 추석 연휴에는 차린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습니다. 매콤하게 센 노래, 상큼하게 방방 뛰는 노래, 달달하게 설레는 노래 등등 풍성하게 차려놓은 열만의 선곡 밥상 앞에서 크게 한술 떠보시죠.

이죠? 예, 집으로 돌아, 귀경, 맞아요. 귀경하는 분, 뭘 그렇게 귀경하나, 여기저기 귀경하면서 집으로 돌아오실 분들을 위해서 BGM 특집 준비했어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수영이 떠들지 않고 음악만 소개했을 때그 느낌, 오늘부터 이틀간 들어갑니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스스로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6: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8: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해

1024님이 신청하신 더너츠 사랑의 바보 SG 워너비 박승화의 사랑해 들으셨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6733님이 신청하신 쿨 운명 DJ DOC, DOC와 춤을

수지맘님이 신청하신 박보영 자유시대 심은경 장미여관 나성에 가면 문근영 그댄 몰라요 들으셨어요. 다음 곡은 3400번님이 신청하신 오웬의 오늘 카더가든 쉬 범진 그대 내 맘에

0: 저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7: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8: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2: 투바투, 려욱, 뮤지 등의 여러 뮤지션이 함께 부른 상록수 2020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6: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유 분홍신. 아, 여러분 일하느라 힘들고 운전하느라 고되고 이제 멀리서 온 가족들 다 돌려보내고 좀 쉬자 그럴 때 너무 좋은 열만의 인기가요. 오늘은 그리고 또 내일은 저의 목소리를 최대한 배제한 채 BGM 특집으로 만나실 수 있어요. CBS 음악 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2: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쓰다꼬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시민 필요해

디누션, 엄정화, 말해줘, 이현도, 사자 후, 디베이스, 모든 것을 너에게 들으셨어요. 코나, 마녀 여행을 떠나다, 모노, 넌 언제나 들을게요.

브라운 아이즈 포 유 장혜진 아름다운 날들 들으셨고요. CBS 음악 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어서 창수님이 신청하신 캔 내 생의 봄날은 임창정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구피 다 잘 될 거야.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

0: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544-7575.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5: 열만 최초 멘트 없이 노래만 쭉 나간다. 혹시 무서우셨나요? 이 무서움 내일도 이어집니다. 오늘 끝곡 경서예지 전건호가 함께 부른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면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각질은 표피층에서 늙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물질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때의 주성분이죠. 각질의 표피 세포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안쪽에서 세포 분열을 하면 늙은 세포가 바깥으로 밀리다가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네요. 자, 이번 추석은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그동안 마음에 응어리진 각질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2026년 9월 26일 토요일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마돈나의 노래 럭키스타였습니다. 자, 어제 추석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가족과 상봉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이 연휴에도 일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제가 뭐 그저께였나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추석 명절에 추석 연휴에 많은 분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행복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분명히 주위에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연휴 벌써 사흘째인데 어제가 추석이었으니까 오늘은 아마 좀 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쉬시는 분들 또 일하고 계신 분들 모두 FM 팝스와 논스톱 뮤직 퍼레이드로 위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한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어, 딸?
2: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한. 어.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안녕하세요.
7: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6: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6: 완전 좋아요.
7: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8: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8: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Bad boy, I gotta be a
8: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시민 필요.

칼리 사이먼의 Coming Around Again, 그리고 벨린다 칼라일의 Heaven is a Place on Earth, 그리고 필 콜린스의 수수디오까지 세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자, Heaven is a Place on Earth 3545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넉넉한 마음, 사랑 가득한 시간 되시길 하시면서 Heaven is a Place on Earth 신청하셨네요. 자, 노래 이어집니다. 마이클 부블레의 Home. 예,

추석 연휴에 어울리는 곡이죠. 신월동 삼김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Our House, Crosby, Stills, Nash & Young의 노래죠. Our House. 이 노래는 5099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퍼즐 맞추면서 듣고 있어요. 이런 여유 아주 좋습니다. 그러셨어요. 퍼즐 좋아하시는구나. 저희 딸내미들 이 퍼즐 좋아해가지고 온 집안에 퍼즐 투성이에요. 아유, 너무 힘듭니다. 제가 미셸 폴라레프의 Holidays까지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헌트릭스의 골든 그리고 켈리 클락슨의 스트롱가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미코님이 헌트릭스의 골든 신청하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1호 2사번으로 작년 5월 달에 편도암 1기 진단받아서 큰 수술 받고 힘든 항암 치료 중인 저에게 감사한 선물 보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지금껏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정기검진 받으면서 지내야 되는데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아유, 뭐 하여튼 다시 한번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이제 저 마무리 하셔가지고요 완쾌를 예, 기원합니다.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라이오넬 리치의 노래 Hello. 이 노래는 1583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랜디 크로퍼드의 Almas. 이 노래는 런던 도련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Hello.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6: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위제로
2: 소화 불량 제로
3: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3: 위제로
4: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7: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6: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7: 경리나라.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9: 1533-1566 세라하임.
8: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0: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8: 피부 가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2: 한동준의 FM 팝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조 에베레스텔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리고요. 한동준의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캐롤 키드가 부르는 Seven Daffodils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가능한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 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 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6: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동준의 FM 팝스 2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Judas Priest의 You've Got Another Thing Coming. 분돌리희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가끔 이제 메탈 곡들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메탈 곡들도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물론 됩니다. You've Got Another Thing Coming 함께 들었습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추석 연휴에 보내드리는 Non-stop music parade. 뭐 평소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Non-stop music parade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광고 후에 계속됩니다.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0: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나탈리 임브루글리아의 노래 Torn이었죠. 18th의 Upside Down, 정국의 노래 Standing Next to You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조윤진 씨가 Standing Next to You 신청을 해주셨네요. 자, 노래 이어집니다. 에릭 클랩튼의 Wonderful Tonight, 이부열 씨가 신청을 해주셨고요. Load Out Stay, 와, 오랜만이네. 드럭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에릭 클랩튼, Wonderful Tonight.

슈거레이의 Every Morning, Coldplay의 Viva La Vida까지 두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메이클 피칸님이 Every Morning, 슈거레이 노래 신청하셨고요. Viva La Vida 이 노래는 섬마을 우럭 낚시꾼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한동 두동 닉네임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한동 두동 세동네 동준님이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BJ 토마스의 노래 보내드리고요. 로보의 We'll Be One By Two Today 그리고 Carpenters의 Top of the World 이 노래는 러브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0: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한동준의 FM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3: 추석 연휴에 보내드리는 논스톱 뮤직 퍼레이드 위켄드 스페셜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논스톱 뮤직 퍼레이드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4일째인데 내일까지 음악 많이 보내드릴게요. 요한님이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신청하셨습니다. 예, 폴 모리아의 연주죠. Please return to Busan Port.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10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명절이 되면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멀리 있는 가족,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 먼저 떠난 사람의 얼굴이 문득 생각나기도 하죠. 그래서 추석은 음식을 나누는 날이면서 서로의 안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있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눈길 한 번,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전화 한 통 건네보세요. 달이 차오르듯 마음도 넉넉하게 차오르는 추석 명절 오후입니다.

한가위 특집 풍성한 가요 베스트 셋째 날입니다. 오늘 첫 곡은 M4의 널 위한 멜로디였어요. 한가위 특집 풍성한 가요 베스트. 1년 동안 가요 속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사랑한 노래 베스트를 선정해서 이 추석 연휴와 어울리는 노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함께 하시면 좋은 노래들 쭉쭉 이어지고 있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스스롱.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6: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5: 익수 황진한.
7: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8: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7: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9: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0: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1: 완전 좋아요.
10: 연두리.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홀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유열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장필순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그리고 아이유가 부른 매일 그대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꾸준히 사랑해 주신 그런 노래들입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호감도를 보여주신 곡들이에요. 방송 횟수나 좋아요 누르신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베스트를 선정했습니다. 9209번 추석을 맞아서 시누이 가족과 시부모님 모시고 양양 여행을 왔습니다. 가족 여행에 가요 속으로가 함께하니까 참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아직 단풍은 물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강원도 양양 그 멋진 모습들 많이 담아오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씨 아파트 헬스장에 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게으름을 부렸더니 몸무게가 최고조네요. 막 울어주셨는데 신나는 노래 들려주세요. 김국희 씨 좋은 선택 하셨네요. 몸은 조금 무거워졌어도 지금은 이 마음만큼은 아주 가벼우실 거예요. 운동하시면서 듣기 좋을 만한 노래들입니다. 송유나 분홍 립스틱 그리고 015B가 연주하는 단발머리입니다.

김민우의 노래 사랑일 뿐이야. 박준하 씨의 너를 처음 만난 그때 항상 신청 많이 해주시는 그런 곡들입니다. 한가위 특집 풍성한 가요 베스트 가요 속으로 해서 준비한 특집인데요.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0028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셋째 서방님이 오늘은 본인이 파스타하고 스테이크 요리를 해주신답니다. 참고로 저희 시댁 식구 인원 17명입니다. 와, 17인분 스테이크와 파스타? 이거 자신 있으신 거겠죠? 기대됩니다. 가족들 모두 맛있는 시간 그리고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와, 이거 인원 이게 너무 많은데. 8932번. 맞아요. 명절에는요 이렇게 극장이죠, 극장. 모처럼 영화관에 왔습니다. 평소에는 집에서 TV만 보다가 큰 화면으로 영화 한 편 보려고 나왔는데 사람이 참 많네요. 이창동 감독의 새 영화라 기대하고 왔어요. 명절 기분도 나고 좋습니다 하셨는데 이창동 감독의 새 영화 가능한 사랑 이건가 봐요. 아직 상영 대기 중이신가요? 아무튼 재밌게 보고 오십시오. 민혜경입니다. 그대는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혜은이 씨의 질투였습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231번으로 주셨는데 옛날 추억 이야기네요. 추석날 오후 남편과 아들 같이 친정 가는데 길이 너무 막혔죠. 곧 일이 터질 것 같아서 급기야는 비닐봉지를 찾아 뒷자리에서 아들이 쉬를 했답니다. 추석쯤이면 그때 일을 이야기한답니다. 가끔씩 어떤 영상으로 옛날의 모습들 보게 되는데 그 길 막히고 중간에 내려서 음식도 막 드시고 그랬던 그 영상을 보면서 아유 이랬구나 싶어요. 요즘에는 뭐 휴게소가 많아져서 이러진 않겠지만 말이죠. 이렇게 명절 때면 옛날 이야기 꺼내서 해보는 것도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윤종신의 노래예요. 오래전 그날.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6: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마야의 나를 외치다였습니다. 한가위 특집 풍성한 가요 베스트. 자, 1년 동안 가요 속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신 노래 베스트를 선정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잘 어울릴 만한 노래들 들려드리고 있어요. 2부에서도 계속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연료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0: 탈출 주방 필수템 이젠 냉가다 하세요.
1: 이젠 냉가도 하자.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아, 정겨운 노래. 물레방아의 순이 생각, 그리고 전영록 씨의 내 사랑 울보였습니다. 한가위 특집 풍성한 가요 베스트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종귀 씨가 보내주신 사연 볼까요? 이번 추석은 어제 태어난 손자 아준이로 인해 너무너무 특별하고 아주 기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준이가 이 온 가족의 행복을 더해줬네요. 그렇죠? 예쁘게 건강하게 잘 자라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3911님, 추석이면 할아버지의 송편이 기억난다고 하셨어요. 눈사람 모양의 송편을 만드시며 손자가 지혜롭게 살라고 머리 부분은 깨를, 아랫부분은 건강하게 살라고 콩을 듬뿍 넣어서 만들어주셨죠. 그 모습이 무척 그립습니다. 이야, 정말 정성과 사랑이 가득 들어있던 그 송편이었네요. 눈물이 핑 도네요. 유년 시절의 기행,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노래입니다.

진주가 난 괜찮아를 불렀죠. 그리고 김부용의 풍요 속 빈곤, 이문세 씨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이렇게 쭉 이어드렸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엄마 용돈을 어떻게 드리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거래처에서 상품권이 들어왔어요. 그걸 엄마께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네요. 한편으론 죄송하고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7832번으로 주셨어요. 보니까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상품권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네요. 어머니가 딱 좋아하시는 선물이셨을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0301번 저는요 오늘도 빵 만들러 나왔습니다. 초코식빵 예약이 한가득이에요. 초코식빵 초코냄새 하루종일 맡았더니 현기증이 납니다. 아무리 달콤한 냄새라도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맡으면 그럴만도 하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요 작업송 들려드릴까요? 김희애입니다. 웨딩케이크.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우리 집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3: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다비치 기억해줘요. 조규만 다 줄 거야. 강하늘, 조복래 두 배우가 함께 불렀죠.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은 강산의 씨의 노래예요. 라구요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4: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0: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 유난히 외로움을 타는 인물 하나가 가족을 떠나보내고 세상에 혼자 남은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1년에 두 번만 만날래? 설하고 추석에? 상대가 좋아요 라고 하니까 참 외로운 그 사람이 하는 말. 신난다. 인생 숙제 끝. 설하고 추석에 만날 사람만 있으면 인생 숙제 끝난 거야.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의 명절이 되어주자는 약속. 명절의 의미라는 게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요? 혼자 뭐 하고 있는지, 저녁은 챙겨 먹었는지 궁금해지는 얼굴 하나 둘 떠오르는 저녁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안부 묻고 또 듣고 하는 것으로 명절에 할 일 하나 끝낼 수 있겠네요.

잭 존슨, Better Together.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 중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명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고 명절 문화도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기도 하고 사실 변화가 많은 게 사실인데 혼자 쉬는 게 제일 좋다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것도 맞죠. 그래도 명절에 분명히 좀 더 외로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쉬고 먹고 놀러가고 만나고 하는 시간이 주어질수록 외로워지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 떠올리는 사람도 한켠으로는 외로운 사람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의 추석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조금 가셔질 것 같아요.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캐치님들? 9월 26일 토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0: 큐큐큐큐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4: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5: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6: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5: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7: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8: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서울

Shania Twain, You Are Still the One, Rod Stewart, Have I Told You Lately, Elvis Costello였습니다. She, 세 곡을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외로워할 새도 없이 바쁜 우리들입니다. 외로울 수 있는 시간도 실은 반갑고 좋은 것 같아요. 외로워봐야 외로운 사람도 알아보죠. 그리고 사람만이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럴 때 제일 좋은 친구 하나가 노래 아닌가요? 명절에 혼자 들어요 하는 문자 보내는 분들 보면 고독을 친구 삼는 분이구나, 잘 외로워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친구 좋은 음악 계속 전해드릴 거예요. 마일리 사이러스의 Flowers 준비했고요. 켈리 클락슨입니다. Stronger.

JD 사우더 The Last in Love 들으셨어요.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앞서서 전해드린 노래였습니다. 추석 연휴에 저녁 스케치는 캐치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BGM으로 함께하는 시간.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노래 세 곡 소개해드리죠. 본다 셰퍼드 Alone Again, 노라 존스입니다. Don't Know Why, Beautiful South, Dreamer Little Dream.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감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향이었어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정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영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스케치 추석 특집 캐치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드릴게. 2부 첫 곡으로 렌카였습니다. 더 쇼 들으셨어요.

0: 피부비결 맛보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 노무법인 폐
2: 1544-7575.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4: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4: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필.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마이클 잭슨, 빌리 진 들으셨어요. 비지스의 Staying Alive 앞서서 전해드렸고요. 추석 연휴에 저녁 스케치는 캐치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드릴게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좋은 음악 선곡해서 BGM으로 실컷 틀어드리고 있어요. 내 뒤에 백 있다. 언제든 돌아가 쉬고 올 베이스 캠프가 있다. 여기시면서 또 하나의 집 저녁 스케치에서 쉬었다 가세요. 오늘도 선곡장인 미스터 리 PD가 정성껏 고른 노래들 계속 흐를 거예요. 내 뒤에 저녁 스케치 있다 하시면서 즐기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핑크 마티니의 노래 들을게요. Splendor in the Grass. 나나 위너입니다.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 Whitney Houston, One Moment in Time.

Sometimes When We Touch, 올리비아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카를라 브루니의 Moon River도 전해드렸어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조비 Always, 모틀리 크루입니다. Home Sweet Home.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3: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3: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4: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오늘 끝곡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대한민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그게 좀 속삭이는 것 같았죠. 저도 인사를 해놓고 좀 이상하다. 안녕하시죠? 예, 동창 모임이 가장 많은 계절이 가을이고요. 그 중에 추석 전후가 으뜸이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동문들이 이제

체육대회나 척사대회 같은 거 하면서 겸사겸사 안부 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는 모임에 가면 자꾸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거려요. 누군가를 찾는 거겠죠. 누굴 찾는 중일까요? 몇십 년이 흘렀어도 첫사랑은 얘기만 들어도 참 설레죠. 그래요. 그렇게 첫사랑을 떠올릴 수 있는 것도 명절 연휴의 특권이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첫 곡 No 준비했습니다.

0: 고향을 생각하면 동시에 떠오르는 얼굴 하나가 있다라는 거, 이건 든든한 적금처럼 배부른 추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어서 오늘도 잘 살고 있는 거죠. 자, 2016 한가위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주제별로 세 곡씩 묶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이종용 너였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전해드립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롬 간유산균 세정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화물차 필요할 땐

2016 한가위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삼삼한 선곡 퍼레이드. 자, 이번엔요 탱고 리듬을 주제로 한 가요 세 곡을 들으셨습니다. 최백호 낭만에 대하여, 또 방실이 서울탱고, 전영 서울야곡. 이 탱고 리듬의 가요 세 곡이죠. 물론 뭐 댄스 리듬 가운데는 왈츠도 있고 폴카도 있고 스윙도 있고 지터벅도 있는데, 탱고가 이 즐거움과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데 가장 최고가 아닐까, 그래서 탱고 리듬을 골라봤고요. 삼삼한 세 곡, 이번에는 한 글자 제목의 가요 명곡들이거든요. 일단 조용필입니다. 큐!

한 글자 제목의 가요 명곡 세 곡을 들었습니다. 김정호님, 소녀시대 G. 사실 요건 근데 영어로는 GEE예요. 근데 한글로 G예요. 그래서 한 글자로 표기를 했고요. 또 조용필 Q. 이렇게 세 곡입니다. 어제 우리 그 막바지 시간에 가장 긴 노래 제목들 소개했었잖아요. 잔나비의 노래 42자 있었잖아요.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이 노래 제목이 길어야 임팩트가 있다라고 잔나비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Q는 뭐나?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을 받나? 님은 짧아서 사랑을 안 받았나요? 우리나라 가요 가운데 노래 제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목의 숫자가 몇 글자인지 아세요? 두 글자입니다. 그걸 또 우리 박상한 프로듀서가 다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일단 떠올려도 뭐 남남, 사랑, 영영, 환생, 안개, 장미, 뭐 그대, 니마, 경아, 현아, 순아, 뭐 너무 많잖아요. 반배, 우정. 정말 이 두 글자 제목의 노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방금 들으신 곡은 이 한 글자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자, 2026 한가위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에서 준비한 삼삼한 선곡 퍼레이드 특집으로 준비했는데, 이번에 들으실 곡은 싱어송라이터의 곡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많은 싱어송라이터가 있지만 특히 이 오태우 씨가 작곡한 가요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지금 이보막 씨의 이별 아닌 이별을 들을 텐데, 그 외에도 오태우 씨가 들은 곡이 뭐가 있는지 일단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하나 찾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보막 이별 아닌 이별.

네,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가 이 싱어송라이터 오태오 씨가 만든 곡이고, 1990년 우리나라 가요 이야기를 하면서 오태오 씨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같은 경우도 오태오 씨 곡인데 결국에는 김현식 씨의 유작 앨범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그 외에도 보면은 홍성미 씨 노래 기억날 그날이 와도, 또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네, 이 노래도 오태오 씨 곡이고, 이상우 씨 하룻밤의 꿈 너무 좋아하시죠? 이 노래 역시 예, 오태오의 곡이었습니다. 그만큼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명곡을 많이 작곡했고, 또 많은 가수들이 히트를 했고 스타를 탄생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태오가 작곡한 가요 명곡 세 곡을 전해드렸고, 이어서 삼삼한 선곡 퍼레이드, 이번엔 어떤 주제냐, 사랑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곡입니다. 먼저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3: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2: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3: 배보이 I gotta be a
2: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필
4: 사랑의 감정은 영원한 노래의 소재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삼사만 선곡 퍼레이드 이번엔 연애의 감정을 담은 명곡인데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주현미 짝사랑이었고요. 이번에 1부 끝곡으로 윤종신의 환생 준비했습니다. 안 하던 샤워까지 하고 하여간 사랑은 사람을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요. 잠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6: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Q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센서 등이 켜지는 속도보다 찌개 끓는 냄새나 가족들의 밝은 인사가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은은한 거실 불빛 사이로 귀에 익은 가요가 흘러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걸어요.

2016 한가위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김현주 행복한 동행. 오늘은 삼삼한 선곡 퍼레이드라는 제목으로 세 곡씩 주제에 따라서 엮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셋째 날인데 이동원 박인수의 향수를 들었어요. 이맘쯤이면 고향이 얼마나 그리워요. 그래서 첫 곡으로 전해드렸고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한가위 특집으로 김현주 행복한 동행에서 준비한 삼삼한 선곡 퍼레이드 어떤 주제를 갖고 또 세 곡을 이을까 기대해 주세요.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산정. 이젠 랜가드
1: 하자.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6: 으쌰으쌰!
5: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6: 으쌰으쌰!
5: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6: 으쌰으쌰!
5: MG생활금고보험.
7: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8: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9: 빼.
8: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Bad boy.
8: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 필.
10: Good Music Station. CBS FM

한가위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김현주 행복한 동행 삼삼한 선곡 퍼레이드.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삼삼하게 엮었느냐. 향토 가요라 불리우는 가요 세 곡을 엮어봤어요. 그래서 부산 갈매기 문성재의 노래였고 또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 그리고 김트리오 연안부두 인천을 대표하는 곡이죠. 부산을 대표하는 곡이 사실 조용필 씨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있는데 내 고장 대표 가요가 부산은 두 곡이나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밖에 이제 목포의 눈물이 목포를 대표하는 곡이고 영일만 친구는 포항이죠. 또 대전 블루스가 있고 울릉도 트위스트 울릉도 또 서울의 창가가 있는가 뭐 서울 서울 서울 그리고 이용의 서울도 있고 이같이 각 지역에 이름이 들어가서 내고장 가요라고 할 수 있는 가요 명곡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번엔 또 어떻게 세 곡을 엮었느냐 바로 뭐 배신 아픔 그런 거 아니고 희망 오로지 희망 뭐 용기 보람 세상은 아름다워 너무 예뻐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가요 세 곡을 엮어봤습니다. 먼저 유리상자가 부른 아름다운 세상 들으시죠.

정말 위로되죠. 수고했어 오늘도 일 끝나고 들어갔는데 힘들었지 수고했어 오늘도 그러면 얼마나 진짜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가요 명곡 세 곡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또 이한철 슈퍼스타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그쵸? 또 유리상자 아름다운 세상 박승화 씨 이세준 씨가 워낙 사람들이 긍정적이에요 고민이 없어 항상 웃어 좋아 좋아 아 누나 괜찮아 괜찮아 항상 좋아 우리 박승화 씨 뭐 노래들이 사랑의 아픔 상처 뭐 고통 그런 게 많지만 이번에 들으신 이 곡 말고도 최성원의 행복의 열쇠라는 곡도 있죠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해바라기 행복을 주는 사람 그리고 조용필 씨 뭐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아무튼 이 동심을 그린 곡들도 있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가요가 참 멋진 곡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예쁜 꽃을 소재로 한 가요 명곡 세 곡을 골라봤거든요 4월 가을의 장미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칠 소재로 한 가요 명곡 세 곡, 진미령의 하얀 민들레, 버스커버스커, 벚꽃 엔딩, 또 4월과 5월, 장미, 이렇게 세 곡 들었는데, 그 외에도 뭐, 사랑과 평화의 장미가 있죠. 양희은의 하얀 목련, 일곱성의 수선화, 조용필 틀꽃, 뭐, 김상희 씨 빨간 선인장,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요 세 곡으로 일단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한과의 특집에 대미를 장식할 삼삼한 선곡인데 작곡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죠. 김희갑 선생의 가요 명곡 세 곡을 골랐습니다. 먼저 한울타리, 그대는 나의 인생 듣죠.

0: 1936년 대구 출생인 김희갑 선생은 한국 가요사에 많은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했죠. 그 중에 방금 들으신 임희숙 진정난 몰랐네, 또 하늘타리 그대는 나의 인생,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랑의 미로,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 겨울의 찻집, 이승지의 눈동자, 셀 수 없는 명곡을 남겼는데, 이제 그 한 곡은 제가 협찬 멘트하고 광고 듣고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레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스마트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어,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다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안.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7: 2016 한가위 특집으로 보내드렸던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3-4만 선곡 퍼레이드 셋째 날 2부 끝곡은요. 정수라의 아버지의 의자입니다. 역시 김희갑 선생의 작품이죠.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2: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2: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랜만에 찾은 집에서 한밤중에 잠이 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불을 켜지 않아도 손으로 더듬더듬 벽을 짚어 주방을 찾아가고 냉장고 문을 열어 물 한 잔쯤은 쉽게 꺼내 마시죠. 한동안 떠나 있었는데도 몸은 그 집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손을 뻗어야 손잡이가 잡히는지, 어디쯤 문턱이 있는지, 어디에서 방향을 틀어야 할지까지 머릿속에선 희미해진 것들이 손끝과 발끝에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이번 연휴 오랜만에 찾은 그곳에서 머리보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익숙한 하나쯤은 반갑게 마주하셨길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9월 26일 토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우석준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추석 연휴에 이제 막바지를 향하고 있네요. 잘 보내고 계신가요? 고향집을 찾은 분들이라

있다면 오늘 오프닝에서 나눈 몸이 기억하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 공감하실 것도 같네요. 오랜만에 온 건데도 어디에 리모컨이 있고 등글개가 걸려있는지 알 때 잠시 예전의 나로 돌아간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동안 잊고 지냈던 익숙함을 하나씩 다시 발견하는 연휴였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 티센.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3: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2: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3: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2: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필.
4: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5: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4: 자연한 알.
6: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준아, 너를 처음 만난 그때, 홍성민 기억날 그날이 와도 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연휴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냉장고 구석에 있던 냉동식품이랑 재료들을 하나씩 털어 먹었습니다. 남들 다 어디론가 떠날 때 조용히 냉장고 파먹기 하며 보낸 날들인데 뭐 생각보다 속도 편하고 살림도 정돈된 것 같아 나름의 알찬 휴식이 되었네요. 9031번으로 보내셨어요. 사실 특히 냉동고에는 뭐가 얼려져 있는지 잘 안 보여서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낼 때가 많은데 겸사겸사 잘 정리하시고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남은 연휴도 평화롭게 꿈꿈과 함께 잘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2495번으로는 연휴라고 오래된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모였는데 다들 만남의 주제가 약 종류나 건강검진 얘기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는 밤새워 쓸데없는 얘기로 깔깔거리던 사이였는데 서로 나이 들어간 처지를 나누며 웃다 보니 씁쓸하면서도 묘한 동지애가 느껴졌네요. 얘들아, 우리 조만간에 또 한번 뭉치자 하시면서 투투의 노래 청해 주셨네요. 그대의 눈물까지도.

홍지호 프로포즈 장동건 너에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함께하고 계세요. 아이들은 뒷자리에서 잠들고 저희 부부는 아직 고속도로 위에 있어요. 갈 때는 언제 도착하나 싶었는데 집으로 가는 길은 또 아쉽기만 하네요. 휴게소에서 사온 따뜻한 커피 한 잔씩 마시며 꿈음 듣고 있습니다. 체리 16번으로 보내셨어요. 네, 어디쯤 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좋은 음악 많이 보내드릴게요. 조심히 올라가시고요.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8102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부모님 댁에서 가져온 오래된 반찬통을 씻다가 뚜껑에 엄마 글씨로 가지볶음이라고 적힌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그 글씨를 한참 만지작거리는데 갑자기 좀 울컥하더라고요. 나이 드니 점점 눈물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잘 먹었다고 엄마께 전화 한 통 드려야겠네요. 그대를

세곡 전해드렸어요. 이적의 다행이다, 이승철 그 사람.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5604번으로 청해주신 노래였어요. 백지영의 그 여자.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소리 질러!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0: 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극곡입니다. 치즈의 노래요. 어떻게 생각해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 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 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0: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질문하고 읽어라. 고전이 답했다. 베스트셀러 작가 고명환과 함께 떠나는 CBS 시투어 인문학 기차여행 1박 2일. 여수의 푸른 바다와 오동도, 순천만의 청정 자연을 거닐며 내 삶을 바꾸는 깊이 있는 강연과 북토크와 함께 게장백반, 꼬막정식, 남도 한정식 등 남도의 미식도 가득 담았습니다. 단 100명 한정, 신작 독서의 기술 친필사인 증정까지 고명환 작가와 떠나는 인문학 기차여행. 문의 전화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연휴에는 멀리 안 가고 가까운 도시 모텔에서 혼자 하루 머물다 왔거든요. 조용한 방에서 창밖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을 내려다보며 아무것도 안 하고 서성였는데 매일 반복되던 익숙한 내 일상과 슬쩍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참 좋더라고요. 오늘은 혼자 집에서 꾸몽과 함께 하루 마무리합니다. 이 노래 듣고 싶다고 6280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토이의 소박했던 행복했던 성시경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경복
3: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3: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5: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6: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5: 익수 황진한.
7: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8: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7: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9: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0: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13: 빼.
12: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14: Good Music Station CBS FM

이장우의 훈련소로 가는 길, 그리고 이마영의 그대 눈빛 속에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집에 놀러온 딸이 제 방에 들어가 고양이랑 가만히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다 커서 제 밥벌이 하느라 바쁜 아이인데 잘 때 얼굴을 보니까 또 어릴 때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이렇게 무탈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말이 입안에서 자꾸 맴도는 밤. 네, 맞아요. 특히 부모님에게는 아무리 다 큰 모습의 자녀라도 그 아기 때 어릴 때 모습이 고스란히 이렇게 남아있는 걸 더 생생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따님 일어나거든 저한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사연 내용을 한번 직접 얘기해 보세요. 따님도 감동받고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가 하면 4620번으로는 유닛이 썸을 타는 사람이 제 톡보다 자기 SNS에 더

빨리 답장을 하는 건 저한테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연하남이라 더 신경도 쓰이고 일단은 마음 상해서 읽씹했는데 미운데 보고 싶고 싱숭생숭한 연휴네요. 우리 꿈문 가족들 모두 추석 잘 보내세요 하셨어요.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게 더 좋아하는 사람 조금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마음 아픈 일이긴 하죠. 근데 모르죠. 또 그걸 아직 확인 못해서 답이 느린 걸 수도 있고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네요.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6270번으로 정해주셨어요. 오랜만에 아무 계획 없이 쉬면서 그동안 제 시간에 챙겨드지 못했던 꿈은 느긋하게 듣고 있습니다. 저처럼 가족들과 함께 또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들의 사연을 듣고 있으니 모르는 사이인데도 묘한 유대감이 생기고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꿈에서 오늘 이 노래 듣고 싶으시다고 휘성의 안 되나요 정해주셨어요. 이어서 박정현의 사랑이 올까요까지 전해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책. 멜라지는 마음, 김멜라. 연날리기를 본 적 있니? 가을이나 방패 모양의 연을 바람에 날려보고 싶지 않아? 기다란 실의 중간쯤을 잡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힘껏 달리면 가볍고 나풀거리는 연은 공기에 꿀렁거리며 조금씩 높이 솟아오르지. 일단 기류를 타기만 하면 연을 바람층에 잘 얹어놓으면 그 다음부턴 하늘의 구름처럼 연이 제 바람에 흔들리며 공중에 떠 있을 거야. 그때 연은 너와 연결된 구름이지. 넌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끔 얼레를 잡아당기거나 실타래를 풀어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가느다란 실을 타고 전해지는 바람을 느낄 수 있어. 바람의 손맛이랄까? 한동안 그렇게 바람의 손맛을 느끼고 나면 너는 얼레를 돌리며 천천히 연을 감아 내릴 거야. 그 다음 소중한 연을 가슴에 품고서 집으로 돌아가겠지. 바람 냄새가 가득 밴 연을 머리맡에 두고서 너는 내일도 날씨가 맑기를 기도할 거야.

0: 멜라지는 마음이라는 책의 일부였습니다. 이 멜라지다는 제주 방언으로 무너지다, 허물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제목으로 작가는 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연은 너와 연결된 구름이라고. 멀리 떨어져 지내던 사람들이 가느다란 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가 명절이면 얼레를 감듯 다시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먹했던 것들이 허물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이번 연휴에도 그 보이지 않는 실을 타고 반가운 안부가 오가는 중이길 바라봅니다. 세상의 모든 책 김멜라 작가의 에세이 멜라지는 마음 중에서 읽어드렸고요. 이어드린 곡 김광석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1: 별이 쏟아져 하늘 바다로 바람 불어 내 마음

김영중의 그대만을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교대 근무하는 직장인이에요. 하필 이번 추석 연휴는 계속 출근으로 되어버렸네요. 남들 쉴 때 일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남들 일할 때 쉬는 게 좋은 걸까요? 0232님. 그냥 쉬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장단점이 있지 않나 해요. 남들 쉴 때 다 쉬면 약간 정말 휴일의 분위기가 느껴져서 좋은가 하면 남들이 일할 때 안 쉴 때 쉬면 나만 쉬는 것 같고 좀 더 여유로운 기분을 느낄 수도 있고 호불호가 다들 다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연휴 내내 고생이 많으시네요. 또 끝나고 푹 쉬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057번으로 청해 주신 N의 노래 아프고 아픈 이름 그리고 에코의 마지막 사랑까지 두 곡 전해드립니다.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서울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 옥상달빛의 노래 선물할게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

0: 주문 간편한 사모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사모네드피아.
1: 캘린더 주문도 역시 사모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사모네드피아.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부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0: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화물차 필요할 땐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 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려고 만든 시스템이니까요.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런 대사도 나오죠.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하면 조금은 편할까? 어쩔 수가 없다는 말 뒤에 숨겨진 우리의 진짜 외로움을 마주할 시간. 최강의 영화음악 추석특집.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찬 모임. 영화 어쩔 수가 없다 중에서 조용필의 고추잠자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찬 모임으로 함께하고 있죠? 네, 다들 잘 오셨나요? 아직 못 오신 분들은 광고 나갈 동안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나는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오,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을 위한 영화음악 두 곡이었어요. 먼저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데이 중에서 웹 레터 데이스. 영웅은 원래 혼자고 외로운 법이란 말 많이 하지만 아무리 영웅이라도 이건 너무 잔인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영웅 서사의 시작은 원래 고난과 역경이니까 그래야 또 얘기가 전개되고 영화가 만들어지니까요. 이번 브랜드 뉴데이의 전작인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여기서 주인공 피터 파커는 모든 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지워진 상태로 끝이 나요. 사랑했던 MJ마저 피터를 기억하지 못해서 오해받고 존재 자체가 지워지고 부정당하는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지만 바로 그 외로움을 씨앗으로 하여 이번 브랜뉴데이가 싹튼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해봅니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직 상영 중이니까 연휴 끝나기 전에 극장으로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스파이더맨 삽입곡에 이어서 들으신 곡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 중에서 한스 짐머 Why do we fall? 이었습니다. Why do we fall? 우리는 왜 넘어지는가? 영화에서 아빠가 우물에 떨어진 아들 브루스를 데리고 이렇게 안고 가면서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왜 넘어질까? 그래야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란다. 네, 어떠세요? 네, 살아갈 뭔가 지혜를 배운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런 말 있으신가요? 평생을 도움받고 사는 등대 같은 말. 뭐 있으실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말 같은 거. 네. 하나씩 다 있던데. 저희 작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릴 때 엄마한테 들으셨던 말이래요. 남들처럼 보통만 하면서 사는 게 제일 힘든 거라고.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든 거라고 하셨대요. 근데 이게

서로를 위해서 그 자리에 적응하고 서 있는 사람들, 그것만을 위해서라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 9304님, 이번 추석은 저에게 귀한 휴식 시간입니다. 식당 운영한 지 4년 차인데, 교회 가는 주일만 쉬고, 빨간 날이나 토요일에도 늘문 열었거든요. 근데 이번 추석 연휴에는 주일까지 4일 쭉 쉬기로 사장님인 아내와 결정했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연휴에 볼 조정래님 신작 소설도 구입해 놨고, 하이, 귀여우셔라. 잠도 푹 자고, 만 걸음씩 걸어볼 생각이에요. 아, 이거 좀 어려움이 오는데요. 9304님, 욕심이 과하십니다. 네, 만 걸음 걷고, 신작 소설 다 읽고, 잠푹 자고, 이거 조금 쉽지 않습니다. 네. 하나를 쥐시죠. 자, 여튼, 월간 문화전문지 6개월 구독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연휴 이후에도 틈틈이 사소하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스탠바이 미 중에서 베니킹의 스탠바이 미, 이어서 영화 나우 앤 덴 중에서도 한 곡, 잭슨5의 I want you back까지 두곡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최영음,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두참 모임. 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연휴에는 가을에 보면 좋을 만한 영화감독 혹은 배우들의 작품들 하나씩 까서 보고 있죠. 어떤 무비, 어썸 피플. 오늘의 어썸 피플은 누구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배우 탕웨이 씨입니다. 무릎을 탁 치셨죠? 탕웨이만큼 가을과 또 외로움과 잘 어울리는 눈빛을 가진 배우가 또 누가 있을까요? 그녀의 영화 만추도 그렇죠. 제목에 이미 가을이 들어가 있는 영화. 이만희 감독의 1966년도 원작을 김태용 감독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에요. 배경을 미국 시애틀로 옮겨서요. 비 오고 안개 낀 시애틀의 흐린 날씨가 애나의 쓸쓸함을 보여주는 것 같죠? 대사 없이 그냥 흘러가는 장면에서도 두 주인공이 마치 대화를 하는 것만 같은, 그래서 더 여운이 남는 영화가 아니었을까요? 남편을 죽이고 7년째 복역 중인 애나. 탕웨이는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3일간의 휴가를 받고 세상으로 나와요. 그리고 시애틀로 가는 버스 안에서 우연히 훈, 현빈 씨를 만나죠.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완벽한 타인에서 더 이상 타인일 수 없는 관계가 돼요. 그리고 2년 뒤에 다시 만날 약속을 한 채 헤어집니다. 만추가 가을 영화로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영화의 결말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두 사람이 정말로 다시 만났을까? 누군가는 새드엔딩으로 해석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여백. 그리고 바람을 갖게 하는 것도 또 다른 의미에선 해피엔딩이 아닐까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같아요. 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열린 결말 중에 간절히 원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왜 즉석 복권 이렇게 동전으로 금박 긁으면 당첨 이런 거 나오듯이 열린 결말이지만 영 해피엔딩을 안 보고는 못 참겠다 하는 사람들 위해서 한 장 스틸 같은 거 해피엔딩이 된 장면 같은 거 넣어줘도 참 좋겠다. 나 간절히 바란다. 너무 비극인 영화들도 있잖아요. 막 괴로워서 못 볼 영화들. 그런 거 진짜 그런 가상의 해피엔딩 한 장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만추 얘기했으니까 이 영화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탕웨이의 또 다른 어떤 무비 헤어질 결심. 영화는 물론이고 음악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작품이죠. 그 중에서도 송창식 정훈이의 안개. 실제로 정훈이 님이 청룡영화 시상식에서 이 곡으로 무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객석에 앉아있던 탕웨이 씨가 눈물을 펑펑 흘리셨어요. 정말로 펑펑 흘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탕웨이 씨는 한 신문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마음속에서 예고도 없이 파도가 일렁였다. 노래는 아마 설애가 들은 걸 거다. 눈물도 그녀의 것이다. 와, 진짜 배우다. 와, 정말 실존하는 설애를 완벽하게 구현해내셔서 네, 그녀의 인격체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같은 배우로서.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다고 해요. 배우는 평생 좋은 극본을 기다리고 좋은 역할을 기다려요. 몇 개월, 몇 년을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십수년을 기다리기도 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아요. 송설애를 만나려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와, 송설애도 탕웨이님을 기다리셨을 거예요. 저 그 영화 보면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저는 메이킹 보면서도 감동을 너무 받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장면, 걸어오는 장면. 그리고 탕웨이님이 너무 밝고 쾌활하셔서 그 휴식 시간, 여분의 시간들 있잖아요. 촬영 큐상이 들어간 휴 시간 말고의 시간을 보내실 때 막 깔깔거리면서 쾌활하게 웃으시는데 그녀가 설애로 가는 모습들이 메이킹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하,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김태훈 감독님이 계속 다시 해서 계속 그 언덕배기를 남편을 죽이고 내려오는 장면을 영문도 모르고 계속 다시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막 이 말 저 말 잘하시는 성격인데 거기서만큼은 감독의 디렉션에 따라서 그저 묵묵히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내려오고 그녀가 되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영화 헤어질 결심 중에서 송창식 정훈이의 안개 그 전에 만추에서 만추 탕웨이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이 추천하는 가을 영화 어텀 무비 어썸 피플. 오늘은 배우 탕웨이 영화들이었어요. 내일도 최음의 가을 영화 추천은 이어집니다. 연휴 기간에만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니까 남은 이틀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908님, 올 명절은 혼자 외로움. 딸내미는 시댁 어른들과 함께, 아들은 처가 식구들과 함께, 부모님 살아계실 때가 명절입니다. 외로움은 몸에 익어야 할 듯. 이응, 외로움이 어떻게 몸에 완전히 있겠어요. 그래도 영화음악 들으시는 동안은 안 외로우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함께 있었으니까. 순간순간 덜 외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영화 분노의 폭발 중에서 U2의 With or Without You 이어서 영화 커플로 살아남기 존 웨이트의 Missing You 두 곡 듣겠습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위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최영음 추석특집,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차 모임, 헥헥. 길기도 긴, 이름도 긴 코너지만 네, 오늘 또 한 시간 알차게 함께 해봤네요.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의 끝곡은 영화 보트 대 로키드 중에서 골라봤어요. 스키터 데이비스의 The End of the World, 이 곡 들으면서 저 오늘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서원 에드피아.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추석 연휴인데 맛있는 명절 음식 많이 드시고 계세요. 명절 음식 하면 빠지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산적이죠. 산적. 한자를 풀어보면 흐틀산의 구울 적인데요. 여러 재료를 하나씩 꿰어 불에 구워 먹는 음식이란 뜻입니다. 고기뿐만 아니라 제철 채소 같은 재료를 이용해 만들 수 있죠.

봄에는 쌉싸한 맛이 일품인 두릅젓을 즐기고 가을에는 송이나 표고버섯으로 만든 버섯산적, 겨울에는 달고 연한 파, 움파로 만든 움파산적을 맛볼 수 있고요. 정월에는 흰떡을 끼운 떡산적을 먹었죠. 요즘엔 고속도로 휴게소의 인기 간식거리 소떡소떡도 있고요. 꽃이 하나의 계절의 맛을 담아냈던 산적의 맛과 정겨움을 이번 명절 연휴에도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9월 26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레온 카발로의 마티나타 아침의 노래, 테너 프란치스코 아라이자의 노래와 랄프 바이커트가 주연한 뮌헨 방송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산적은 정말 뭐 명절이나 먹을 수 있죠. 이게 하는 분들은 얼마나 귀찮으실까요? 정말 번거로운 음식인데 예쁘고 맛있고, 산적에 뭐 여러 가지를 끼워 넣잖아요. 뭐 요 근래는

햄도 넣고 게맛살도 넣고 하는데 저는 역시 가장 좋아하는 건 맛있게 양념 재워둔 고기와 파, 버섯, 그리고 당근 요 정도로 이렇게 끼운 산적 좋아합니다. 어릴 때는 이게 꼬치에 꽂힌 재료들을 중에서 당근, 파 이런 거 싫으니까 빼가지고 고기만 빼먹다가 혼난 적도 있고요. 이 어떤 재료를 껴서 산적을 만드셨을지도 또 궁금하네요. 집집마다 다 다르게 하니까. 자, 오늘도 이어지는 추석 연휴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요.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스메타나의 현악 4중주 1번 2단조 내 생애로부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보 아파시오나토 빠르고 매우 열정적으로 스메타나 콰르텟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그리그의 피아노를 위한 서정 소곡집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434번님 사연인데요.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제일 좋아하는 지인이 있어서 문자 보냅니다. 다시 듣기를 반복해서까지 듣는다는 박은진님. 2026년

또 아동 안전 지킴이 면접 장소 여주경찰서에서 만나 인연이 됐죠. 좋아하는 것들과 생각이 비슷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소개했는데 저보다 더 열혈 왕팬 아마 지금도 듣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함께 듣는 사람 만나면 반갑지 않으신가요?

알레그로 마에스터소 보내드리겠습니다. 알레그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빠르게라는 뜻이고요. 마에스터소는 조금 위험있게 이런 뜻입니다. 아무래도 좀 묵직한 음악이겠죠. 에드와르도 페르난데스의 기타, 조지 존 말콤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줄리아니의 기타 협주곡 1번 A장조 3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에드와르도 페르난데스의 기타, 조지 존 말콤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대전화 진동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던 나의 불안은 20대 시절 어느 날 날아온 날벼락 같은 호통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대학교를 갓 졸업한 23 친구들이 취업할 때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배움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다. 학교 연구실에서 밤낮으로 살았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겨우 보냈다. 심사를 앞둔 하루 전날이었다. 마지막 검토를 위해 만난 그는 내가 참고문헌이라는 글자에 띄어쓰기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삿대질하며 화를 퍼부었다. 무릎을 꿇린 것도 모자라 내 미래의 방향과 미래까지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한 표정과 고함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렇게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간절히 원하던 졸업장은 한순간에 날아갔다. 있는 힘껏 버틴 날들은 연기처럼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날은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린 날이었다. 나를 믿고 기다려준 가족에게 너무 미안했다.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다는 실패감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자고 일어나면 언제나 아침은 왔지만 눈 뜨는 것 자체가 싫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속이 울렁거렸고 긴장과 불안은 온몸을 휘감았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었다.

애썼다. 그동안 고생이 참 많았겠구나. 지금의 은사님께서 건넨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쿵 하고 부딪혔다. 꾹꾹 삼켜왔던 감정들은 폭포수처럼 입 밖으로 터져나왔다. 억누르고 숨기기만 했던 슬픔이 이제야 세상 밖으로 나왔다. 숨기고 싶은 상처를 꺼내놓고 나니 속이 뻥 뚫린 듯이 후련했다. 어둠밖에 없을 것 같던 미래에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내 길을 찾아가고 싶다는 용기가 생겼다. 고민하는 시간 끝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목표를 갖고 시작한 배움은 신선했고 즐거웠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치유하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나에 대한 신뢰였다. 이전보다 분명 단단해졌다. 내 결이 단단해질수록 타인만이 가진 고유한 부분들도 보이기 시작한다. 어쩌면 그때 처절한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겠지. 오해나 편견 없이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위로를 건네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나는 다시 움직일 수 있었다.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일어섰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어준 사람으로 살고 싶다. 누가 뭐래도 나를 믿어. 과거의 내가 스스로 건넨 이 위로를 이제는 내 앞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들려준다. 만약 지금 누군가 함부로 만든 낙인, 생각 없이 던진 말에 흔들려 바닥에 주저앉는 이가 있다면 가만히 등을 토닥여주고 싶다.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아직 당신의 진짜 모습을 몰랐던 것뿐. 그러니 누가 뭐래도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영화 모던 타임즈 가운데 스마일, 넷 킹콜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강명경, 김하세한, 느티나무 등 7명의 저자가 함께 쓴 책 내가 사랑한 단어들 가운데 강명경의 글 애썼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애썼다 이 말 참 좋아요. 그동안 고생이 참 많았겠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먼저 헤아려주는 말이잖아요. 다른 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애썼다 이 말 한마디로 참 그 한 사람의 아팠던 힘들었던 고됐던 그 마음이 충분하게 위로받고 또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갖게 만들어 주죠. 참 뭉클합니다. 또 누군가는 그 순간에 얼마나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부족함이 있었더라 하더라도 그 고함과 모진 말 분명 어렵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나온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꿈이 좌절되고 그 인생에서 많은 시간이 또 허비되고 그러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특히 내 자신이 조금의 권력이라도 가졌다 싶을 때는 더 조심해서 말을 입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한 말, 누구에게 정말 참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을 건넬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지기 전에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지 먼저 알아봐주는 사람. 그리고 가끔은 스스로에게도 그 말 해주면 좋겠어요. 애썼다, 내 자신에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26번 B플랫 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바이올린과 클라라 하스킬의 연주로,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26번 B플랫 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아르투르 그리뮤의 바이올린, 그리고 클라라 하스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그리그의 서정서곡집 2권 작문호 38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곡과 네 번째 곡 함께 들을 텐데요. 세 번째 곡은 멜로디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아름다운 선율이 중심이 되는 곡이고요. 이어지는 4번은 할링입니다. 할링은 노르웨이 전통 남성 동무곡의 리듬을 딴 활기찬 소품입니다. 이두 곡을 기하르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들으시죠.

그리그의 서정서곡집 2권 작문은 38 가운데 굉장히 대비가 되는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3번 멜로디 그리고 4번 할링 두 곡을 기하르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7977번님 사연인데요. 적수궁 정관헌 옆 단풍나무 그늘 벤치에 앉아 라디오 듣는데 가을 정취가 너무나 느껴지네요. 관광객도 많이 없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이 계절 고궁 참 좋죠. 저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잠깐 시간 내서 낙엽이 다 떨어지기 전에 다녀오고 싶네요. 집에서 멀지도 않은데 아유 또 생각나게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2004년 영화죠. 코러스 OST 가운데 행복해 이 곡을 생마르크 소년소녀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화 코러스 OST 가운데 행복해 이 곡을 생마르크 소년소녀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베이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황제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운 포코 모소를 루돌프 제르킨의 피아노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1부 끝곡이고요. 우리는 이 곡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이은상 씨 김동진 곡 가고파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그의 페르긴트 제1모음곡 오프 46 가운데 첫 번째 곡 아침의 기분,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망고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이 아침 새아이 챙기느라 마음이 분주했는데 라디오를 튼 순간 마법처럼 초원이 펼쳐지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또 아이를 셋이나 챙기시느라 얼마나 분주할까요. 또 음악 들으면서 또 마법처럼 초원이 펼쳐진다 표현해 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이 그리게 아침의 기분이 참 마음의 평화를 주는 그런 음악이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C장조 가운데 아주 활기찬 사막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 듣겠습니다. 스티븐 이살리스의 첼로,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셉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C장조 가운데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 스티븐 이살리스의 첼로,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앙빵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김치는 기본, 멸치대가리를 대신한 김부각의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샤페큐는 시샤 바이덴 듣겠습니다. 카티아 부니아투시빌리의 피아노 연주 특별한 버전이죠. 함께 들어보죠.

세바스티안 바흐의 찬양 칸타타 가운데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이 곡을 패트리가 편곡한 피아노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카티아 부니아투시빌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핑크 봉주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작은 딸이 해외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요. 울 동네 호수와 황금벌판 보여주려고 자고 있는 딸 전화해서 드립커피 준비하고 호수마을 가서 우아하게 커피 마시니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정말 행복이 이렇게 있는 거죠, 가까이에. 근데 충분히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드립커피, 그 다음에 사랑하는 딸, 아름다운 호수,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이어지는 곡은 드볼작의 체코 모음곡 가운데 2번 폴카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듣겠습니다. 바틀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이번 주작의 체코 모음곡 가운데 2번 폴카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바츨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클래식 사랑님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늘 청취하진 못해도 정원님 자리에 소중함이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언제나 행복 가득하세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뭐 매일 청취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함께 해주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자, 이어진 곡은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베르디 오페라 나부꼬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베르나르트 하이팅까지 위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식은 커피님이요. 정원님은 피아니스트인데 목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요. 말투 때문일까요? 아무튼 방송 잘 들었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그렇게 느껴주시니 감사합니다. 음악이랑 함께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칼 라이네케의 플루트 소나타 D장조 운디네 가운데 3악장 안단테 트란퀼로 듣겠습니다. 물의 요정이란 뜻이죠. 제임스 골레이의 플루트, 필립 몰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시죠.

칼 라인에케의 플루트 소나타 D장조 운디네 가운데 3악장 안단테 트란퀼로를 제임스 골로이의 플루트과 필립 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진 곡은 벨리니의 노르마 가운데 카스타 디바 정결한 여신 듣죠.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 그리고 툴리오 세라피니지와는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 가운데 카스타 디바 정결한 여신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G장조 바흐 작품번호 1049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Il Giardino Armonico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끝곡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과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 추석 연휴 끝자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모습으로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하신 주님, 남은 9월도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사랑하며 사랑받게 하소서.

9월 27일 주일 추석 연휴 끝자락에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47장 하늘이 부르고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즐겁게 안식할 날 이장희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21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버지의 포도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외롭고 지루한 길, 끝내 뉘우치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정동제일교회 성가대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윤치호의 찬양으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사랑의 종소리 김요한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이었고요.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에바답 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찬양 두 곡 이어집니다. 먼저 부흥 한 곡과 송은경의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어서 축복의 사람의 곡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만세 반석 열린 곳에 정재성, 임송현, 류기림, 김선실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예라 모십의 찬양 주의 사랑을 입어 부제가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고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최현수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이어서 어플로우즈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보내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플로즈의 찬양이었습니다. 9월 27일 주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이번에는 주님 주신 거룩한 날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을 준비했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온누리 교회 예배 사역팀의 찬양으로 어려운 일 당할 때 고선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CCM 찬양 두 곡을 함께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손경민의 곡이죠. 아이빅밴드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함께 하고요. 모든 계절에 모든 시간에 윌러브와 커피소년이 함께한 찬양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가장 고통스러운 문턱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약한 자리, 그곳이 바로 영원으로 가는 입구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거룩으로 가는 문턱, 세계의 중심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변두리에 있다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을 때, 덧없는 피조물로서 나의 존재를 자각할 때, 그때야말로 역설적으로 나는 우주의 중심에 다가가 있는 것이다.

박경미의 장소에 뿌리 내리기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변두리에 있어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 한가운데일지 모릅니다.

네, 주여 뜻대로 동신교회 동신코랄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이무하의 낮은 대로 보내드렸고요. 이미경의 음성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먼저 들으신 곡이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이쁜이님께서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경동교회 성가대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 할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화물차 필요할 땐

0: 세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자연한 알.
2: 명절을 보내고 맞이하는 주일 9월 27일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유턴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명절 연휴를 잘 보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1: 경민대학교.
2: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1: 경민대학교.
0: 취업에 강한 대학.
1: 경민대학교.
2: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3: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4: 우리 아이 락토핏.
3: 바쁜 하루를 보내는
4: 어른들도 락토핏.
3: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4: 우리 모두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경희.

0: 경인여자대학교 수시 1차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인여대.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종착역이 가까워졌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빠르게 달리던 기차가 속도를 줄이고 창밖의 풍경도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짐을 챙깁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음의 속도를 올리기 시작하죠. 길었던 추석 연휴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싶어요. 그래서 벌써 습관처럼 마음이 바빠지기도 하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의 속도를 조금 늦춰도 좋겠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연휴의 종착역에는 잘 닿을 테니 말입니다.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철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애니메이션 영화죠. 삽입곡 가운데 Blessed Assurance,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Have thine own way, Lord,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였습니다. 9월 27일 주일입니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정말 오늘 방송을 열며 이야기 나눈 것처럼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시간의 흐름은 참 빠르기만 하네요. 추석 연휴도 이제 끝까지 왔습니다. 네, 오늘, 어제, 그제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면서 하루하루 주제가 있었어요. 먼저 그제는 명절 아침에 듣기 좋은 찬송가, 그리고 어제는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아픔을 당하는 분들을 위한 위로의 찬송가, 그리고 오늘은요, 내일 일상의 회복, 복귀를 앞두고 우리 마음에 힘이 되는 찬송가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Solid Rock, 이 몸의 소망 무언가로 우리가 활력의 기운을 받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찬양하는 노래를 합창해야만 할 것 같은 기분.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성도야 다 함께. 앞에 흐른 곡은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이었죠. 씩씩하고 진취적인 찬송, 그래서 부르고 나면 없던 힘도 충전되는 찬송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아침 정미나의 Amazing Grace, Blessed Quietness,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듣고 나서 묵상의 시간입니다.

타사시대의 특징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두운 시대를 타개하기 위해 다윗이라는 인물을 준비시키시죠. 그러나 성경에는 다윗이 영웅처럼 바로 등장하진 않습니다. 이방 여인인 룻과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나라는 여인과 함께 등장합니다. 한 가정의 아픔과 임신하지 못하는 삶의 고통, 격분시키는 분인나와의 갈등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룻과 한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과 기도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힘든 가정생활, 직장에서의 어려운 대인관계, 그 작은 일상의 일들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한 삶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그 사랑 교회 고상선 목사님의 일상과 하나님의 나라.

일상 복귀를 앞둔 우리에게 힘이 되는 찬송가들을 오늘 듣고 있습니다. 방금 흐른 곡은 우리 찬송가 집에 실린 곡은 아니지만 모두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 찬양 Living Hope, 주 예수 내 산 소망이었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또 이 곡만큼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찬송이 없겠죠.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9월 27일 주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의 끝자락입니다. 시간이 빠릅니다. 긴 연휴 뒤 일상 복귀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드는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일지 몰라요. 다시 시작되는 세상 속 스트레스들이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아까 묵상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한 삶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 예,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음도 감사.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예, 내일 월요일 연휴 뒤 시작되는 일상 우리는 다시 잘해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아트 가펑클의 Why Worry, 무엇을 걱정하나요? 들으면서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닫고요. 2부 와주세요.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에 들어있는 채널 Joy for You에서 7시에 이어가죠.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

0: 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이.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예전에는 운동의 날이면 학교 운동장이 참 시끌벅적했죠. 근데 학생 수가 줄면서 운동회조차 열기 어려운 작은 학교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 학교가 함께 모여서 운동회를 연대요. 학교는 달라도 함께 뛰고 웃으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죠. 명절이라고 해서 꼭 고향에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정상 고향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명절을 보내기도 하죠. 중요한 건 어디 있느냐보다 어떻게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아닐까요? 조금 달라도 괜찮고 예전과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하는 마음만 있다면 오늘도 충분히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을 거예요.

0: 9949님, 가을이구나 느끼면서 이 짧고 좋은 계절 그대와 여는 아침과 함께 산책합니다 하셨어요. 9월 27일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첫 곡은 다니엘 분의 Beautiful Sunday 함께 들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3: 1533 1566 세라하임
2: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8: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8: 완전 좋아요.
7: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9: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0: 화물차 필요할 땐 가!

0: 가물적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서울

비지스의 매사추세츠 5780님 신청곡, 엘버트 하먼드의 It Never Rains in Southern California, 0337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글향님께서 평택에서 전라도 정읍까지 아빠 만나러 왔습니다. 가는 길 옆으로 노랗게 물들어가는 별을 보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자주 못 내려와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렇게 인사드리고 다시 힘을 얻고 갑니다 하셨어요. 헤어지는 시간 얼마나 아쉬우셨을까요? 조심히 올라오시고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이용하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5448님 신청하셨어요. 허트 얼론 그리고 파이어하우스입니다. Love over lifetime.

베리 화이트의 You a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그 전에 존 폴 영의 Love is in the air 들으셨어요.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1728님 새벽잠 없어진 싱글남입니다. 갱년기 때문인지 잠이 안 와서 꼭두새벽 빨래방에서 이불 빨래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아마 연휴 마지막 날은 빨래데이가 되겠죠. 빨래하시면서 또 정리하시면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준비 하시는 주디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름드리 님도 거실의 변신은 무죄를 꿈꾸며 그대와 여는 아침 들으며 아침 일찍부터 힘쓰고 있습니다. 와, 대청소하시나 보네요. 민들레 우효의 노래 6534님 신청곡으로 준비했고요. 요조의 내가 말했잖아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요조 내가 말했잖아. 그 전에 우효의 민들레 6534님 신청곡이었어요. 3027님 남편과 저랑 조용히 지내다가 모처럼 북적북적합니다. 크는 게 아까울 정도로 예쁜 30개월 손주와 딸 뱃속에 6주 된 손주랑 자고 일어났습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두 손주 건강하고 산모인 우리 딸도 건강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아침 드셨으니까 치우고 점심 드시고 곧 또 떠나 보내셔야 되겠네요. 한동안은 또 허전하게 보내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함께한 시간 있으니까 또 든든하게 당분간 보내실 수 있겠죠? 메이비님 신청곡이에요. 구구돌스의 아이리스 그리고 스매싱 펌킨스 1979.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8: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9: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8: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0: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2: 노무법인 폐
11: 1544-7575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기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

0: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0: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크온 프로지오 대우건설.
2: 카르피디엠님께서 남산 산책 중인데 두아리파의 Don't Start Now 들으면 더 신날 것 같다고 하셔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끝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

0: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1: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7753님, 늦은 나이에 공부 시작한 방통대 영문과 할머니입니다. 어찌어찌 지금까지 왔는데, 아이고, 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포기란 단어가 자꾸 떠오르지만 끝까지 잘 갈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퀸의 노래 듣고 싶다고 보내주셨어요. 늦은 나이에 공부하시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잘 쉬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눈 침침하거나 허리 아프시면 CBS의 좋은 음악들 들으시면서 스트레칭도 하시고, 눈도 마사지도 하시고 하면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응원하면서 퀸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0: 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4: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데비 깁슨의 Lost in Your Eyes 0099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마티카의 토이 솔저는 5802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크루즈 여행 9월 당첨자 발표하는 날입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부산 오사카 왕복하는 크루즈 여행권 받으실 분은 맑은 영호님이에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며 서로에게 더 애틋해진 부부의 사연입니다. 먼저 아내분의 사연이에요. 우리 부부에게는 연년생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군 복무 후 대학에 복학했고 희귀질환 장애가 있는 작은 아들은 올해 4월 특수학교를 자퇴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작은 아들이 어릴 때는 많은 문제 행동으로 학교와 이웃, 경찰서까지 엄마인 제가 아들을 데리고 고개 숙이며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성경 말씀과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제 곁을 지켜준 남편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장애 있는 아이를 둔 젊은 아빠가 남편에게 회사와 가정 사이에서 어떻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는 바꿀 수 있지만 가정은 바꿀 수 없다며 진급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집에 늦게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죠. 실제로 진급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24년 동안 친구들과 늦게 놀거나 1박을 떠난 적도 없는 남편. 그래서 유일한 친구는 아내인 접니다. 왕 부담이지만 이 친구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올해 회사 20년 근속으로 10월에 열흘간 휴가를 받은 남편에게 뭐 하고 싶어? 물으니까 어머니와 1박 여행하고 아내와 크루즈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작은 아들이 걱정됐지만 큰아들이 자기가 다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당첨이나 되라고 합니다. 24년을 함께 항해해온 우리 부부. 이번에는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남편이 꿈꾸던 크루즈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어서 남편분의 사연이에요. 저는 원래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9살 때 5대5 미팅으로 만난 아내를 쫓아다니다가 교회에 다니겠냐는 아내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 어느덧 24년이 됐네요. 돌이켜보면 장애가 있는 둘째 아들을 키우는 시간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헌신적으로 아이를 돌봐온 아내에게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올해 둘째 아들이 취직한 건 우리 가족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더 놀라운 건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 가족이 참 잘 견뎌왔구나 하는 생각에 큰 기쁨과 보상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올해 저는 회사 20년 근속으로 휴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늘 제 곁을 지켜준 지금도 제 눈에는 귀엽고 애교 많은 아내와 단둘이 신혼 때처럼 달달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행운이 찾아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그 전에 플라시도 도밍고 모린 맥거번의 A Love Until the End of Time 들으셨어요. 쉽지 않은 시간을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아드님 취직이라는 정말 기쁜 소식까지 맞으셨는데요.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두 분만의 시간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남편분 말씀처럼 신혼 때같이 달달하게요. 듬직한 큰아드님께 맡기시고 두 분 손 꼭 잡고 아무 걱정 없이 크루즈 여행 잘 다녀오세요. 자, 이렇게 크루즈 승선권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갈 두 분이 모두 사연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선후배 누구든지 함께 가고 싶은 짝꿍을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두 분의 사연이 모두 접수돼야만 크루즈 승선권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함께 여행 가고 싶었던 분과 사이좋게 손잡고 신청해 주세요. 말머리 크루즈 달아서 보내주시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사연 신청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메리 제이 블라이즈의 패밀리 어페어, 데스티니스 차일드 서바이버.

0: 어찌어찌님, 아들이 내일 군대 갑니다. 연차 내고 포항훈련소로 같이 갈 예정입니다. 해병대 군악대 가는데요. 잘 갔다 올 수 있게 응원가 보내주세요. 댄앤쉐이 저스틴 비버의 10,000 Hours, 존 케이의 해피니스. 우리 어찌어찌님, 아드님 군대 잘 다녀오시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와,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바로 가시는군요. 아말다말 무사무탈.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 무탈하게 군대 생활 잘 마치길 응원해 드립니다.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듣고 계세요. 5544님께서 오랜만에 남편과 뒷산에 왔는데 거미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셔서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로이킴의 봄이 와도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1: 듣고 있나요 나의 이 모습.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아미란 가정용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6: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3: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로비 윌리엄스의 The Road to Mandalay 들으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6: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